한다 텐준 세베 피셔치 센트 바탕 생각나 생겨 줘라 고바 워밍 야나 잠니 차조 파자 조심해 콜라 덤주 도참시 뉴디 슈윈 세로나 카리 고바 워밍 야나 잠니 차도 파자 조심베데 잠니 사시 데이 강예 조심 바데 고바 워밍 셰바니 데베 로타 게치 치기 링 야나 칠로직 동 국자 유동 링 잠니 사동 게 차도 하장 파자 치 요바데 잠니 차도 데페인 한 셰베 니체게 디그리 탕보 학 파자 침베 요바데 chi yobade jamlin ki chato pacha she samju yongshiba tan jamlin ki chato pacha tang kemba del ngamda che gudun ne jamlin ki chato geba inna jamlin saten de rangchung koyu ki netang la phogdu chenbu yonggi yobade jamlin chato pacha chin de koyu tuyoba chayinyom mebe gyuwa chimbushi chimbe gengi rangchungi gengenpa tenpa tang chulo saru degom soki kanye chapche na yungi yoba re deshin jamlingi chato gyache

그럼 그레시 셰바 남 슈드와 갸츠 체가 팔때 사시 추릭도 슈바 차당 그 만족바 차주 만용라 교와 도속기 점딘 지 남시라 교와 삼유레 대바식 두기 요바레 타장아랑 주 차마 고바워밍시 점링기 차도파자 곧 딱두 계좌 시급에 규겐함 규첸 치슈대 가르슈나 점링기 차도 하장 개바이나 점링기 사대인데 나랑 주 미남 저 마구에파 최신 매도 속자 속 풀속경 추두바 하장 가구 연구 인바디 텐데 내가 제외 되네라 투구여바된 나주 잠링기 차도파차 조심배 규겐 남 삼십기 강예 남 세답 최고의 잠링기 차도다 담시 속기 교와 조급의 규겐 조남 인도 내 솔레 죽든 종대 죽든 싱나 택도 만주 미 체이 제 냠체바탕 최수 매배 권기 임바데 나란초 미 디기 크나 두탑기 셴네 튼라 삼시 매배 솔레 죽든 싱나 텐도 속에 카본다이옥사이드 메탄이 나이트로옥사이드 속에 자룸 냠바망부 수드에 책이 유바래 콘세 자룸 냠바 대다 코유도 캡데 점링기 차도 개기 유바래 베나 셀기 강바 시기 낭 차도 하자 첨부 용왔다 콘도 슈베 자룸 텐조 점링 사시대 듭대 사시 차주 개발 탕 파자 대 그린하우스 이펙트 셰 세기 요파 대 텐데 점링기 차주 대 로네 로유 대 파자 무투 친나 마음파 난스 점링 사딘 대 속주 투팡 속자 남 참에도 주주 임파 대 점링 차주 파대 점링 사이 그 라이 룽기 치지 시 님의 차조라 캬베 골라식 요바데 레테 님의 차도 대가 점리 사시 토 폭제 나란초 미탄 제목을 빨 자신 속차 지경 촉마두바 야나 차멘 차유 임바데 데덴 나란추 미 미체 람루타 레탑라 삼시 네덴 예 규르와 동그바탕 솔레 죽두윈탕 동계 개개 강바 식야식 약속 체베 깝랑추 코유기 되어봐 폭도요 맨 예발 삼십여바 인 탄다 나랑초 장마 디기 당 최신배 사유 따부 잠리 사시대 순교업탄 냠바 라소 탑시 저거바 뒤라 팝 여바 인 나랑초 미게 수수탕 학바 잠린 사덴데 네베 야가 창와타 대다기 슝남기 솔레라 속베 죽둔 예 레드 치다 충숭 간다시 양 락렌 나웨 갑 잠린 지용기 코요라 삼로 네덴 동거바탕 락바도 거두슈바 자룽 님베 퇴게 남라 각동 예반 난구 타다 니든 내가 최대 30기 표준 최규 치